0: 그래서 또 어김없이 너의 흔적이 나만을 괴롭힌다.
1: Stop searching. Start listening. Radio Tbilisi 93.5 FM.